관객들의 표정은 어땠던가 그대 또한 포켓은 이런 네거티브 누군가 소리 지르게 만들 수가 있었어 제가 쉬지 않은 용기를 품에 안고 집도 downtown 빈 무대에 섰어

day and kill you. I remember you. 너였던 골수집 인디들의 노래 오래된 스웨터 빨간색 목도리 이 모든 것이 다 너에 대한 기억.